0: 네.
1: 사람 몸에 이끌어라 혼자 프렉시브 프로듀서로 티에나 뭐 그다 가림막에 송스 데카마 티각 슬로우 넘버스 데카 미 일만에 티각 스테이지에 그다 소수 수는 일만에 타메마 대원이 보내 이 비비헤드마 아웃풋 데카 아웃